0: 네, 마그레.
1: 네, 마그레.
0: 아집에서 가는 거래.
1: 아그레.
0: 에이, 마그레.
1: 마박해 그래.
0: 마박해 그래.
1: 아그레.
0: 마그레.
1: 아그레.
0: 마그레오, 마그레.
1: 마그레.
0: 프라데오가 안에서 얌만 그래.
1: 어.
0: 마그레. 또 인피시면 안 하면 아집에서 가는 만나지.
1: 오늘 가 위도.
0: 또 와고 있어. 또
1: 아, 이런 와고 있고 뭐 아차 뭐가 누지 얌만 그래. 마그레.
2: 마그레.
3: RAI Radio Live Napoli, il suono della tradizione.